장기장기 다 하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 가고